0: 세상에, 정신 드십니까?
1: 여기가 어디야?
0: 호방병원입니다. 바로 이내 심각한 뇌진탕이라고 합니다, 이 선생님께서. 그래서 여기로 모셨고요.
1: 저의 수사 거지 상황 어때?
0: 아무 일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대로 준비해놨으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.
1: 아무래도 이상해.
0: 뭐가 이상하단 말씀이십니까?

0: 몸은 좀 어떻습니까? 대통령님,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.
1: 안 돼. 우리 유덕이에게 노출됐어. 자, 일단 종욱군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.
0: 안 됩니다, 움직이면. 대사장님, 골절 치료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.
2: 닥쳐!
1: 내 말 들어. 지금 닥쳐. 사단으로 간다. 어서!
0: 예, 알겠습니다.
3: 终于赶到了。
4: 休息5分钟，说明你过来。看这条路，那边是黑豹师师部的方向，这边是314高地的方向。这个地方太重要了。
5: 这样的地方，他们竟然没有派人驻守，真挺帮忙的。
4: 敌人很快就会意识到这个致命的疏忽，会疯狂地与我们争夺。 这场仗不好打，就像齐路说的，这个地方地势太平坦了，易攻难守，赶紧让大家修筑工事吧。你说的
3: 没错，不仅是地势不利，咱们的人也太少了。
5: 我可很少见你发愁。
3: 我很少遇到这么难打的战斗，就八个人，硬拼拼到底那倒是容易，大不了大家一块光荣嘛。
4: 可是任务怎么办？阵地怎么办？要是守不住，那我们不是白来了吗？你带着大家修筑工事，我到下面的工地去看一看。是。修筑工事。
0: 저군공격부대 폭격하라고 해.
6: 네, 알겠습니다. 사단장님, 저 꼴이 퇴각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상한 게 반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7: 나를 그런 새끼들이 뭐 하자는 거야? 나하고 사는 척?
6: 제 생각에 아무래도 좀 무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7: 뭐야? 무심되는 게 있어?
6: 근데 그게 뭔지...
7: 백승훈, 깨어났어?
6: 깨어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. 사장님.

0: 백 대장님 오셨습니다.
1: 전하상제, 급히 부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.
2: 마침 자네를 찾고 있어서.
1: 오은선족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?
3: 모든 연락이 끊겨서 한계대대를 지원보냈네.
1: 온상에 함락된 것 같습니다. 사장님, 온섬과 314 고지 사이에 무슨 영광이 있는 곳 같지 않습니까?

0: 만약에 적군이 원산 점령하고 부대를 보내 원산 넘어오면 곧바로 314고지 후방이다. 그렇게 되면 314고지가 넘어서
1: 놈들이 314고지를 공격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원산에서 오는 지원 부대를 기다린 겁니다.
0: 맞아. 하지만 적들이 원산에서 넘어오자면 시간이 걸려. 우리가 더 빠를 거야. 박 인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두 중대를 대령을 보내 성명하고 사단 예비부대 동시 투비해서 대령 방어를 감옥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0: 아, 그리고 원산과 부대에게도 적군이 314고지 후방에 절대 가지 못하게 대령 동하는 길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내용을 박연대장에게 보내.
0: 이번 장전 자네가 그르쳤어. 놈들이 자네 길하고 사전을 파악하고 역용해서 이젠 다 끝났어. 자네 할머니 건다 했고 병원 들어가 잘 치료받고 또 다시 일어나 싸워야지. 안 그런가?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사단장님 예측이 맞았습니다. 온산으로 보낸 지원부대와 중공군이 좋아하여 전투 중이라고 합니다.
1: 무조건 나를 밟을 때까지 버티라고 해. 그렇게 되면 이 공군 지원에 올 거야.
2: 네, 알겠습니다.
3: 아, 그리고 대령에 보낸 부대에게도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전해.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조대위, 부대를 이끌고 사안을 정리해.
1: 네!
0: 군대위, 부대를 데리고 공격이 약해지면 신속히 너를 통하여 대여령을 점령한다.
1: 네!
0: 주지해!
1: 네!

0: 박서령에게서는 전 후방 방어에 힘쓰라고. 예비부대를 전부 314고지 위에 보낼 테니 대어링 탈환하라고. 그리고 미공군에게 대어령과 314고지 후방에 폭격 지원 요청해.
1: 네, 알겠습니다.